살살살리지라 마연 반장 와서 민우와 좋아해야 돼 살리 아프라카사다 카사루미오 예인님의 캐스 민우야 파하오냐 돈자이 파다그르나 돈자이 나예예예 나코포가세 민우야 어파타 민우야 어파타 워디야예예 캐스 파하오냐 돈자이